0: 야!
1: 야! 야! 야! 야! 야!
0: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야

왔으니 예수 뛰는 이름으로 겉절장이나 겉토 막 괴체맹이나 패무 가세 원래 악인의 모양이니 자원기 강원 자원기 강원 아타고 밀려

0: 야
1: 고춤이야 지나야노 오와 한네
0: 헤이 미세사 원대 오하 원하드레 원하스와 세비빈다 하우 소모빈다 니아코소 세모구나 니아와냐 미니야 미카포사 바바라라 사프라
1: 라라라
0: 와스 원하 와스 원하스 원하 컴보니 프라라 와브라
2: 원은 어다시오
0: When if I win you any power, you're the back of the young couple. You're not the top of the other. So, what do you want? Many are to the black of the car from Atoya, Sapperman,
2: Oh, honey, obey.